0: 있으니까.
1: 뭐야! 내가 그래 정화!
2: 정화!
3: 정화!
2: 정화! 정화!
3: 정화! 정화! 정화! 정화!
2: 정화! 정화! 정화! 정화! 정화! 정화! 정화!
3: 정화! 정화! 정화!
2: 别跟我说话！
3: 你们是不是带枪了？
2: 你是不是搜走了？
4: 对啊，
3: 赵队长，赵队长，你提醒我了，赵队长，你们如果带枪的话，你们还要再填一个。